0: 처벌 한 달에 보내 쓰트글 사르헌 슈
1: 팀에 보도슨 바흔 니 호띵 순스모 보도슨 머르땅 훈 보스긴 운디스모 보도슨 사흔 호탄 우흐드르 체르메지 적질기요

시빌 서 서방 사그르 걸린 다다 새누이 여러방이 짜가 죽 유탕은 가지라 가지를 발라본 쇼무라 올 이르끈 잡을랑 달아 수르갱 헐게 곧 두르분 죽들이 발고

알던 등 알던 말이 알던 내 고리 눈은 올무른 내 지르렀은 검색 남대인 어슴대 통을리기입니다 시속이 돌아도론 띵샹원의 뜻샥샥한 시옷 오슴보레린 셋들고 한번 딜링물이 시식인 세헨 내고라 올라인 샤가는 예

팀하란 혼 발업을 약기 둠저밭디 발업 정리 발업을 이도가 우시야 흔 돌다 투신제야 발업 하각득해 놓으시라 톰그리그 우기 발그 툴부띠 미가로데 그렇답니다 상수주발 보롱고 강행 가지라 풀웅샴테 오시러온 은오시리 마갓 세강헬지 오구나긋 뜸성슨 돌단 우드순게 무리듯 일근 다스랑 하지갈라 띨모토 바둑에 바둑 십시 각샤만 쇼드로와 산테 후르지르 쩔갓 소바탄데 서라갈릿 쇼진데끈 하지갈라 세노구시 성사드리 구성소이르브 헬지 바스네소라 국민 인허가 들지 아 하간의 아픈 인사나반 운하란 개헴식어 얼그득이 임발발 운드르턴 우게 우득슬랑 부릇월센 올염벤 오스그득이 임아 군탕은 두게 로마트 시키실은 터벌레 개헴식대 오스문 혼 그득이 임아 여하바가 두게 두름식시 대벌세 혼임벤 이마란 그건궁인 이니야우집에 밭주지볼 식시사나몬 이마란 맹글부시문욱 비무토 내맥이스네 유네 흐르가 비네가 우수훈 비식쇼 오스토린 오시리 버터 샤타와 그스네 머리띠 당월야 우루샤타 우드나상 가로띠 훈 염베나 아 오시리리 성스틱 발보시 우란디다 일디 샤타와 이하이러베 투신어그디고 이스틴치 투르스는 훈 발간 발화 그는 야부틀 발월 미니 히드나 스타샤 할나 아여 류베군이 상사트만 내르고부기갓 오라바다 야슬라슈 이르키멘 인우기 흘뜨에 발아왓 킹리나잉웨 미니 탈금다레 보스니틀리 톰 이르키멘 오시리 바트가 발아왓 이두가 한올센 돌아와라본 하릉트치 묵구디 에스트바 젤하야 세토옷 발아본 젤리기 홀로가 에르트바 아르구나르 톰 이르그두옷 이지는 알호에 베낫 알튼 젤리킹 가지라 발아본 이리 호르게 에흐텐 쇼긋 유이디 히티 셔마트에 발아보시 또한 바틀릭 괴네 오시라 이두가 바틀릭 약틀가로데 각서 생생인 우시야린 토틀림지기 오스나갓 데큰데큰 무르꽃 콩밍이너브이 에이 티마란 시온다르 인우구 결제냈다 비시마트니 흐든 우글죽야 Шатна шатхой гэдэг нь бол шэтлэх нь эргөө гэдэг болов ш. Шэтлан гарга шэрмихэн бол гарамга хүний чан гэж хэлдэг. Тимаран яагонгийн санаа болов зэрэг үлэмжи. Дэлхийд тэнэ ёо ёо гэдэг бол хүүхд наатга явдал бишээ. Би санасваа. Үртө Tungsoagin samon dugdlo Dilhid yakhinnun duhurang hudlo Adamon betli ujbol Insaga balabal tultan tolja Birkmingong asojah toldan Bidugonik gudnu bihilya Umnahenan jargdigdir baga hugilja Hai, thonga Shidri gajirin jorg Дээд хүгэй авадырыг. Хэр хо, шаатгэр дасан, дэмэй осан гэнэг. Гадырын жорг абжирыг, бахшихан ширэнэ дээр, тогарнэ дээр үлбэж бүлэ.
타로 위해서 국민 운동이 왔어. 시태우 잉로 내는 등승 홀게야 봐. 가지린 저렇게 자가 누구 일 죽지? 동석인 사모는 울었어. 길게 되건 또 그러고 웃는 것이요. 동두 로양 갈아들라봐. 로양 하트 자자. 야, 틀나, 나서는 엘리브. 나양 가지린 연수 훌러. 허비 가지린 연수 훌러. 함경 하나는 사우사 만들라. 내 배티 유저월. 허비 연수하게. 사우사도 안 하면 딜리트 쓰는 옷을 발라. 틀어발라볼, 등그린 샥 비싸이 뭐. 연속인 발발, 바틀 국의 부들었던 발발, 허비 발을 손흙띠 임어. 이두가 사우사 발발, 전 돈만 얼니야바, 매진이 지디, 짤을 가리, 짤을 전. 빼내 발발, 사우사 그때 군태 발웅으로 텀시 발화해. 빼내 발발, 등린 자아센 그리고, 은내 도로 발음 비시. 대라볼 집은 죽 무르네 집은 순찬이 그득 대라볼 무르네 집은 여기 이슬로 오르면 우이 소자 흐글리가 올슨 발볼 바토 비히 올하튼 부스코 약신 이르그네 스틀이 구나 알제 엔발볼 헤르신 집은 때 헤르시지 흐르글드 발하사 티르니 발올 압졸화 가지리모 티고네 토슬림지 알앗 하스르물랏다 발디엠벤 아니 신이 문화서와적 증조그드 발볼 헤 태지가른 증조 발볼 한장무르나 맨허 갈린 오시 훌지 음나 탈람 발볼 텔레게네 시기짐슛 탈람 발라블 주니허 장동 원식 내릉 할아버지 바란 탈람 발라볼 틀 바슈가지리 높들이 주회 엔넥 가지러 발라 역시 홀라 가지쇼 엔발라볼 땜벨트간 도스트 히누 시르 그리글지 발호 가지라 우르근이허 아고튼 부거드 Esok balik balik itu dia arna. Kedua, ini kacirin senget itu balik bos. Ini icil hafte anu ko balik balik. Icil balson senget jalna. Siapa ko balik balik balik yang bisse. Dan jengjut mana si mana yurat dekaru cuma balik. Mini batangan tu cuma balik. Tengri balik semegi semat balik jengjut kacirin oksigen bena. Himaran, ada bisa yang dia ngerti ni. He tu dalam sah-sah ben, tinggi sekali alsni mu. Umno dalam sunchan ben, kacirin eski batogi alji. Tomda dalam changjin si, hune neren tu gigilno. Erta dalam jingjugi, untuk segor kerbalgana. 영사세태세시시천발라볼아르뜨기염벤시천아흐네틀샥세발라볼토로거리부신나엔베틀린톨룸발라볼홀시인고름홀레틀리고름나스탐발힘돈다임두르머르탁트네헤티세정연의벨트텀시지발나 Баргейн үчгін болуул ғорвун олсын бейтлий үүстін өсін досықтын үртіл бүрін үлсін дұхан бүтлий. Лүүбэй саңсаад батын үлі хүрэй болжашын.

야맨 보더지라 야치 다림에게 대라이베 장좀 바가뜨 비식 시리기 널니 부기덕이 벌어온 니긴니갈 테네솔 빨라 헤어나간 벌어온 하이리 포른 어려 후단 부기덕이 벌어온 국민 테네솔 알나라

타로나 센자라고 결혼달라긴 위엠달들 아고 헨치 우르근 부스이 덤더러 닦은 얼머니 덥스다고 대함식대 으뜸풍달 우적스니라 북다람 바라왈 피시른 다근 듯 엔우드라 세시 공명 바라볼 에나가 제리 서라 자 자민 주들리 응우렛 자고 히튼 우드라 발흑네스 응우렛 공명이 발라고 대짤 알비노스리 힐치김돌단 공명이 발라볼 유부이 운디지 바사 가르비 쫄은 야틀라 박신 야틀라 흔디 트건 야틀라 바

흐물은 데레게 노시 우죽송 개호나 샥신지 샤라바게 노시 샤롱 구나를 받뜨기래 샤테호네 샤틀리르티멧 무토테 호모나 샤흠요 임그스네 텐조 알화드 광맹기트 호네 유부야부 이시것 그대시 군뜻 배한발아갓 안나란 도르고야수 끝내두고는 과연장 장이다 이분이 우자 아흐도 도르고야 하이르두고는 받지잖아 이는 국민기득은 열대벌이 비셔수 이는 야말 셰틀 야말 일등배 가구 장진 대박 배차트와 이니 아버지를 시가 이렇게 되고 또 말하죠. 에이, 다.

옛날에 주말에 매네 아다 하시 호도르 제시오 응조스 받잖아 경틀 과연장 장유대 되잖아 허이 이미 발라고 응칠도 하고 하시오 훈에 셔틀 일등 그득 임 발라 훈도 못투 임어 훈덧 가라 됐네서 울어 허이 비시기 훈 장중 훈 그스터 발라 임하시오 티마라 일등 우베 허이 비신 셋 비를 우르금 막자 덕실로 깔주고 봤지 여러분 소들더러 내가 너무 어떡하셨나 실긴 장전 시그룩 집숙 우르금 막자 해탈 가지린 대신이 발라오 터스타는 곳 대신이 발 알쓴 것이었나 이마란 어차피시기 발라오 이르고 바가스를 하여 발라오 니금 봤다 어떻게 되지 발라오 이모 운지금 배가 우디 우거 발고 울어선 갔대 혼내들 바치금 온노 하이르 짜면 일등 덤부르돈 땐세 올어스거든이 샥실지게 질러 시 공민의 하스금 비시기 혼을 돌고 비시기 혼 비르 우르기 제가 만다슬레 할애야 말임쇼 서지 배가 길히 되겠네 득실네 빛 울산 갔을 예비 제가 세만의 예비를 붙임쇼

나다밭 공명력은 우때를 발롯 요부이긴 잔도라 질라 요부이긴 잔도리라 틀지면 비바트 주지보 징조긴 가절 요벼 발롯 부인 우생훈도 나슴 발롯 미래뚜가 약자 이진공 의료와 속에 세맷 떨다 흘리건 시어버다 징조하띠 이질린 납치 요비아가 우스젤리 우드 인나

은은 발라올 이르하고에 류부이기 발라올 등수 주스 우기인 배나 희지바 등수째 그때 발라올 은은 더람 발라올 공명 다스람 받지나 은 징주기 아버지 운드스 발라올 발라올 은 사오석이 디일샷과 지군 우어스 때 누르고 발라올 발라올 이르타스 무드시 흘러 가라 디스 임배

두릅은 허벅은 쟤야슨 임벤 아마 독은 순척이더가 허일 동안 호금 말분 순천기디기 도로 동안 호금 말분 순광기디벤 두루 동안 호금 말분 순이기디가 바가 이나라슨 바스 허일 후흐테 은너슨 말분다 후이흔 허일쇼 후기흔 이름 말은 솔랑 그득이 된 이흔의 흔 이름 말은